0: 서브컬처가 왜 이리 Z세대 사이에서 인기놀이를 하는 걸까요? 소수가 즐기던 비주류 문화였던 것이 중국풍의 굴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.
1: 中国茅台，静观中国。今天，凤凰卫视中文台。 赛纶，新一代轮胎的开创者，赛纶液体黄金轮胎，更省油、更耐磨、更短刹车距离。赛纶做一条好轮胎。此刻，这片热土一望无际，只因建设的力量从未止息。中国建设银行，善建者行。
2: 台湾生成自主研发的无人。